여러분의 아시드바드 클라이 아부 방나 세워서 버타이로 타이리 이름만 있고 없다. 이것은 아까 저 저라 하며 우선이 프렌십 그것은 바살이 하나 해디바 아우 사설 프렌십레 가하 니니 너가 사는 왜 사는 사비야 너는 왜 랑디 동 아프 시민은 프렌십 아프 시민이 가노 버럭도 안케 동이야블레 그러나 아니 어바 익스피리언스 아니 살아 마이 비니 랑디 아스케 어보통 프롱케 비니 돌로 파케 보바이 그방 원데노 제프로 랑디 사바이 노노 라케 파케 클레클랑 카프 카리 참이 케타부 보바이 보노 로기시르 발리아블레 비나스 프렌십 동 아노 바프루 프라이노 사오 프렌십 케 마통 쿠메 쿠메 아레 프렌십 토 동나이 케바 프렌십 크레니 부카세 사브단 우스 응아니 반 보로 칸데라 우스노 프렌십 크레젠 나요 저라오 노노 사나 니니 타니 사마나는 바게시미 헤디바 메다 아고 프렌치 풍만 클레야 그제프로 니니 비포트 클레요 아고 카샤 비니 그랜 타르나 수스 보록 마야

0: 그렇다면 걸어버릴 경우 OER 조금 지난 바그의 감석 중문 이건 아니라나 그런다 그 상사가 있고 가고 와이시장 너가 로 문연을 아타리 오이야 거리와 해 송이 돈 이리 간다 그 야 그렇다 못한 사기야 야 아노 참 크사리 그래디 참 봐해 아리오 버 크로스 아리디 아리디카 라이탄가 아니니까 오만 그래 양 그래 양 그래 능데 우고 좀니 파파베 안 크야나 사이로 오 하제 더하고 마야 회장 군 관여 그래 대 크로스노 사유가고 야야 능가노 참 크사 아리 그래디 참 봐해 에브노 버 크로스 아바 야보 마 불라 예 안 보마세 라시 탄카트이 니샤 오마 안 그래 양 그래 니 바가 양수 되잖아 니샤 어 하지 않아 때 거기서 상 차기야 야야 아무 비아 좋아한다 그 담바이 바야 아리 버 크로스 바이 와라 이 불라 이 액돔 누구 아 버롱노 보나니 보만 하기 아스카이 창가 다고 라이 창가 레담 가니닌카 오 야리니 따와나디 도나리엔타 니카간다 참고로 비 와이셔 비 노고타운 상가포 달랑고레 와이셔냐 분로그라 탈라 이 송바 이사라 이고 정말이 좋아 버럭살라 이케는 나케오 아니 야 능 심테 아니 초이야 능아니 바게 안노노 아스케이 제 삼한 한데 콕소 노는 야사카 아우 딘 나이만 니사 나 프로카이 버럭도 아난도 회샬라 캬쿠라이 얼크나 간다 브로 나프로카이 오 승노사나 프로카이 사이야 오 아비니 상비아로 주니 사오 아이니 동이간 안데케 좀 창감 불라사 정노 땅이 땅이 사이야 아 이게 비니 야바 상나 이야고라 이사라케 아비니 동이간 다 다모스 제타 기싱 제타 바야 칼라기 한카이 어 제 이때 사무비아 푸는 이만은 저라 오오 녹녹고 사무 빨래기야 맞대서 등달 파놓다 앞으로 그 탕을 좀 넣어 어바할게 소발라기 하는 추도시니 동석사투고 시니야 디알디만 후로고 이렇게 시니 카오 떼버 떼버 함작플래기 우알라기 그러니까 아부는 저도노 가함 가이 동라이에 기생 칼로 볼라이에 함자마 카바이카이 인군 저게 가시는 매단 벨라이 함바
1: 벨라이 함바이 벨라이 함바이 아우 어쩌라고 하여튼 거그람 살아있는 이만이 기싱 바이앱노티 헬로 헬로
2: 헬로
1: 타쿠노 람쇼고 풍가함
2: 다이 벨라키노 조카 풍가함
1: 랑노니
2: 타쿠 에코르토란 비리게
1: 람쇼고 타쿠노
2: 벨라키노 바이앱노티 벨라키노 풍가 부이베 함도모 동능노 이스타이
1: 你把房子我本来就能慢慢他们可能看的梦看的梦龙哥让俺拿了他那我从我从那个他不把呀反正本来就能看的出个要出来把他拉回嗯那就能把呀把你妈妈安你妈妈安你爸安你你姑姑妈妈原来就能看碰头的反正什么了你把看看还没有去的本来就能买个那包本来就能把我们可能还想去当猎吧嗯什么了
2: 이라워스 아고 고방을 타놓은 카코 소문 좀 하고 달라질 수 있는 데가 그가 안 했다 한 바이 봐.
1: 한 바이 더 하고. 아오. 어쩌라고 때 거럭샤. 헬로. 헬로. 헬로. 헬로. 헬로.
2: 헬로.
1: 다쿠노 람쇼고 풍카하 샤멜리 다호 승티니 샤라이타나미니 샬카마 반다고 바이압 데 키칭노티 티니 프렌시 베바카 바이압 키칭니

사고래 어팔그러야니 땅나 무슨 것 땅을 말리야 사관 팔그러야니 어다 걸어봐요 북한로 땅어 땅어 자나니 사관 팔그러야니 그야 거야

이제 사보 가시 마케팅 바리야 중노 바보 우라사 와파 빨리야 야만 버리지 비쿠 빨리야 누구래 양 카이롱 마니 다보 여전하는 거 마신 사가나 봐도 여그나 다보 여전

공농 나가 여기서 토리라 수나 담았다 그슬이나 버커드 섬이야네 꼬야네 어기딩바리야 중노 봐도 마이크나 다부지 빠키노 바돌레 마이크다 자노 바도 마이크다 자위 베케노 야카사카자 군투롱 폴루이 오사승나이르가노 쿠디똥라 쿠덱 마이니 비티고 바이케세 오사나이르나네 앙칼레 카리오 앙칼레 카리아보노 라자니 요스간 부스강 나이토 나코구롱 나이토 나이데이 키디 마리아 중노 라자보 가요 요사니 모다 강아 마미다리오 라자보 타로 미시 모토나 강아 똑똑 쿰타로 똥호 야기니 비디 비디 똥호 쉐리티 바잉오 리티 똥호 시 비디 바잉오 오저라 똥신이 저라 롱없지 저라 노 나르 응마노 라자보 가요 요사니 모다 라드니 요사 따모 카냐니 줄리랑 스마일라요 노코 사진이 이거 탕갈리 하티야 제가 망세 라드니 요사 버스강 나이토 나코 구리우 나이토 오야틀레 야나리 히마니 소모이 장오 둘우 히마니 소모이 카조 주소우 히마니 소모이 따보 요조라로구 기딩바리야 중노 도이 바보 카통 우이 마용 바리 바 마용 나루 두이 마막 오야 마 카통 우이 꺼레 바리 가 맞아 베두 기통 발라로 라루 꺼뜨니 꺼라 제목으리다 쨍가 우이 마마 쿠디 똥라 쿠데 하늘에 하나 봐 야또 나가노 뺑나 뺑나 봐 와숭 나가노 또나 빼줘 사고 어리슈 버하이 마네게 부꽁 ओ किटिंग बनिया जुनो किटिंग बनिया जुनो बदलाए आशीर मैं कदा चावी पहनो निनी ले वां सुमंग ना निनी वां सुमंग ना चावले सागले रंगों से करीब है ना चिरिंग ना इन्होंनो वन ना करीब ले

엄마를 내가 오랜만에 속으로 비디고를 했어요. 이제는 갈라설라 바바분이 비디 많이 찾으라 영의 파이내로 비디 자고 비디 뜨내로 어사와 있는 그날은 이 말레로 기디 동신이 신이 바보 못하자 동신이 신이 누궁성하는 나니

0: 아이고, 아이 기다라. 아소나 니네 부모 갔다 오면 가. 리사니 가나 아속도 없나이. 감출에 판독 부바 롱숨장 니네 부모 가.
1: 아니 뭔가 살려버마.
0: 사헬니 가나 뭐 감출에 그 싹바이 거르모 사불작 숨작 니네 부모 갔다 오면 가.
1: 아니 부모 가야 데비다 부르마.
0: 오케이. 너럭 지네 반나와 따북도 한번 사이크나리 나이.
1: 승나떡 사이크나리 나이.
0: 하게도 크나떠떠 깨농니 나떡 사이크나리. 넌 나떡 뭉따마.
1: 계란
0: 것만 하게 계란 것만 나떡 너 크나 떠떠 오케이 너 사이크나네
1: 야 계란 너거든 너거나 너가 아버지 응 컴플라이 야 하리키스 사들룩 벨릭 떨리기나 형들 야 계란은 키스 꼭 사이 사람 숨으세 너 사례 뜨마까 아무리 싫어, 가시바는 꽃만 가려고 하리신 꽃만 가리시네. 너가 얇게서 자라르다. 무스강 딸 살아. 너 얇. 너가 능깨랑 포샤이 깨랑 꽃 먹나이? 무스백해 무지 꽃 먹나이?

0: 내 것도 막 사이클 아니야.
1: 응.
0: 너 하긴 내가 믹서니까 내 것도 막 넣고 나도 똑같이 사이클 하네.
1: 떡포 아웅 수고 아웅 수망 수망 아밍 사비 너고 할게 보.
0: 떡해 아웅 숙다나.
1: 응. 기사 말해 아웅 기사를 허가리 이게 허가 보다 이게 나무랑자로 쌀 쌀 탕포 뭐는 쌀나 먹고 싶어 어떤 너. 이게 뜨기셔 말해 허가리 무사 안 무사록 산도 미야.
0: 어 아미 그 떡 아우 숨만이 뭐 떠랑이 버사로 사는 너무니 뭐 라마 사이파요 비니 버사로 사리야 다나
1: 가시 무슨 딱히 사라고 대비 산토카 그 앞으로 하죠 그 앞으로 뭐 미양 팍 라이 차가워 까총카 그 어떡디 뭐로 기전이 더니카
0: 어떡디냐 어떡 타버 기술 논리 겨다
1: 그 땀잔 사람 나이 와시는 응고 가게 그 떡이 애 강가 혹이 이게 떡디 탐서 파디
0: 떡디 파디 타거든아
1: 그니까 어 말해 말해 안 보래 약수나 그 그니까 오 벼라 오 후린 게 후자 약국 탐게 뭔가 오 뒤뚱 거 소리 게 뒤뚱 소 와신 아니 뭐 브라브랑 거 와신 아 떡고 피링 파겠다 그니까 아니 깨는 거 스마 어느 빠샤
0: 하게 비니 깨는 거 스마 블랙에 크라 떡거나 Bersangan pandau mahai tebo kerato kerato kerang kau tambah sering pergi ke dek. Hai ke jora bawa payuk payuk jora to kamera nasinya. Engkau hai no hai sen bersang ni kopi salo serang ni panda bukri bolno kahai tong tung sini. Ane dang sen tak kuk tebu solo. Kau kesari kelangnya sini sini. Oh bukri bolno panda no orang no kalau beri baik ya. Jatuh no hambai.

0: 아버대 아버 어릉노
1: 하자마카
0: 보러 신안이 때 자대 할 것은 응은야이 루쿠니 부스강은 늑적이 많으니 아 너거너 상은야이 아수구이 레카 스른가 그게 뭐 루쿠니 먹을 것은 응은 늑적이 많으니까
1: 하자마카 보러 너랑 밥대 하게 버리겠어

아직 저라 그나마 캬 톰녹 톰녹니 뭔가 탑라니 신돌 데어 톰녹노 시네인가 노렌드로 데버마 아카스파니 아고르돌라 아분이 야글로 다부 카나바이디 젠토 조마디아니 코랑바이 르삽자 르자몽록